0: 댄스
1: 무스카
2: 무스카
1: 무스카
3: 베스트 FM.
2: 오케이, 바그레모
0: Stavo in Friša na Bestu.
4: Zlatni biser ove godine.
5: Sine, javi se